인다 내주 인다 그냥 안 되면 되면 막 부르노남 생권노 권편 캐권편노 인도 왜 원미야순이 뭐 어떻게 갈바스 나왔을까 인테게 신인도 제 이수고 인도 이 거기거파 바람되고 뭔가 에 나 이나 신이거파 인도 야수소랑 결만도나 와와 운다 와광우 이 되게 이미비아까 뭐 되게 담보구 인도 마스코 가라주 담보과 인도 나 담보구 빠끄 되게 내 아야 아야 브라나는 뭐 그래 인도 뭐 빠끼 키미미미 뭐 바바바나 과탄소 보리 non en chrétien car il y a ce grecien grecien il est de chez les anécologia pourquoi que bien que pas pour grand d'api que il quoi tambou il quoi pas babara ngo ndon ka ndon so ngel mana grecien ngel mondo na kana ya su so dum don na bo ja chan ngel mana buko buko fin ndo on va na batman car ma